내가 사가지고 나게 애들하고 친구다 비둘은 가세 파고자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가 사가지고 두게 애들하고 친구 나 아직 밤을 꾸지 내가 내려가 내가 내려가 내가 내려가 나야 너

0: 사가 사가 라고 두게 나지 부누게
1: francemusique.fr Okora Monde.
2: Olibalele langa madoda. Olibalele.

그러한 글들 다들 그다 그다 다들 그다가 다들 그다 다들 그다 다들 그다 다들 그다 다들 그다 다들 그다 다들 그다 다들 그다 다들 그다 다들 그다 다들 그다 다들 그다 다들 그다 다들 그다 다들 그다 다들 그다 다들 그다 다들 그다 다들 그다 다들 그다 다들 그다 다들 그다 다들 그다 다들 그다 다들 그다 다들 그다 다들 그다 다들 그다 다들 그다 다들 그다 다들 그다 다들 그다 다들 그다 다들 그다 다들 그다 다들 그다 다들 그다 다들 그다 다들 그다 다들 그다 다들 그다 다들 그다 다들 그다 다들 그다 다들 그다 다들 그다 다들 그다 다들 그다 다들 그다 다들 그다 다들 그다 다들 그다 다들 그다 다들 그다 다들 그다 다들 그다 다들 그다 다들 그다 다들 그다 다들 그다 다들 그다 다들 그다 다들 그다 다들 그다 다들 그다 다들 그다 다들 그다 다들 그다